0: 나라당을 역사할 적 아니 가이세 소리 가서가 역사할 적 그거 역사해서 오래 가이사 역할 적가 되고 지금 세이소 오커사가 되어서 소사카다 카레 가서가 되고 역사할 적가 되어 세이소 세이사 하나나를 역사할 적 그거 역사해 가이사 이 가서가 되어 세이소 세이카다 카이카 적가 되어 세이카 적가 되어 세 역사가 되어 세이소 还看这个的要谁做，谁做谁做谁，不如何何多人都要说各自各自要谁做谁，不可说各自各自要谁做，不可说各自各自要谁做，还看这个的要谁谁，也可说各自要谁做，不可说各自，也要说各自要谁各自各自要谁做谁做谁做，还看这个的要谁谁做，不可说各自，也可说各自要谁做谁做谁，还看这个的要谁谁做。
1: 阿卡这个地方是一个神，所以说阿卡这个一个就阿南的阿南的罗罗要说的，我和这个地方是一个各位微信圣教、微信神师，我们一起来祈祷、奉送天公啊，快乐出航五大洲，度尽地球。 中华先祖15,615姓氏，列祖列宗祖祖灵，可能看这个地方是可这个地方是说一说，还看这个地方是说回归蓝天净土，各自成就佛果位，不过这个地方是说一说，庚子年天印。 岁次10月13日开始起航，开开这个奉送天公龙天护法，开开这个时刻这个时候，还开这个光降地球五大洲，还开这个渡尽天下苦难众生，还开这个黑有时刻这个国外这一段时间，苦海无涯。 啊，那个时候这个都要说一说，是何时候这个时候。